내 소리 나지 마냐 뭐 헤이 야 원대 이놈아 소리 야 원대 이놈아 소리 에브라 내 소리 나지 마냐 뭐 와 소리 나지 마냐 뭐 와 소리 나지 마냐 뭐 아 소녀 사슬 안에 오지 왔지